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Expert Insights. The 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So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an economic issue. 네, 요즘 이 stock market, 주식시장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이 코스피 9000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MSCI, 이 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 국제투자지수 리스트 도대체 무엇이고 한국 지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연세대학교 신명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off, what is the MSCI? Let's find out.
1: MSCI stands for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and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providers of the stock market indices. Its market classification essentially groups countries into categories such as developed markets, emerging markets, and frontier markets.

0: tests based on factors like market accessibility, liquidity, and the overall investment environment. You can think of it as a kind of global report card for financial markets of each country. Many international investment funds use this classification as a benchmark when deciding where to allocate their money. A country's classification can influenc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because many global index funds automatically adjust their portfolios to match MSCI's indices. It reflects how easy and reliable it is for global investors to access and trade in the market.
1: 네, 일단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이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증시들을 접근성, 유동성, 투자 환경 등에 따라서 선진국, developed country, 신흥국, emerging economy, frontier 시장으로 나누면서 한국 증시는 현재 이 중간에 신흥국, emerging market 지수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a report card, we always want that A, don't we? All right, so MSCI stands for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t stand for 무엇을? 나타내다. 어떤 약자가 뭐뭐를 나타낸다. 상징하거나 옹호하다. 허용하다, 넘어가다라는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MSCI, 무엇의 약자다라는 뜻 들었죠. But then what about this? You know, I stand for equal rights. 이 경우는 무엇을 옹호하고 있다. So I support. You can say stand for is support. Another one, 자, 넘어가다? 그럼 넘어가지 않겠다의 부정문으로 많이 쓰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뭔가 이 protest, 이런 뭐 반대를 할 때 I won't stand for it. 참지 않겠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어.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표현이 되죠. I won't stand for it. So there we go. Stand for. Another one, if you look back. 자, 선진국, 신흥국, frontier라고 한국말도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요. Frontier. 국경을 얘기합니다. 국경의 변경, 한계나 개척지 등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개척지, 지금 it's going under development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So the frontier market,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거죠. Or you can say maybe in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opened a new frontier in the field. 자, 이 실험은 이 필드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새로운 development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MSCI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지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한국이 이 develop 선진국 지수에 들지 못한 게 왜 이슈가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An important question because MSCI classification can sound like a kind of the technical issue only for financial investors.
2: Right.
0: But it matters more broadly because financial markets affect the real economy as well. Mm. If Korea is eventually included in the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it can attract more stable long-term foreign investment. And that can improve market liquidity, reduce the cost of capital for Korean firms,
2: sure.
0: and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nance investment and expansion so that they can have better opportunity to mm-hmm. create more jobs and increase GDP.
2: Yes.
0: So even for people who do not directly invest in stocks mm-hmm. may still be affected indirectly through the broader economy.
1: 네,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혹은 전문적인 문제 같지만 하지만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나 전문가들 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지수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수 안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평가되게 되면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그런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유동성, 자산, 투자 효과를 보면서 직업 창출과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So ultimately, this will benefit us. So technical, the issue may sound technical. 전문적인이나 기술적인이란 뜻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캐주얼하게 rather 쓰면요.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technically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echnically, we're still considered an emerging country, although many would disagree. 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혹은 원칙적으로 on paper, 한국은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명사 형태 한번 알아볼게요. A technicality. A technicality. 긍정적이진 않은 표현인데요. 절차상으로의 문제. 뭔가 절차상으로

0: 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끌어들이거나 끌다 혹은 유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it can attract stable long-term investment. 여기서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Or casually, celebrities try not to attract attention when they're out and about. 주목을, 연예인들은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끌다 혹은 유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whether you invest or not, it is ultimately going to probably affect jobs and the markets and the economy. So will we make it onto that list? We'll have to see. 자, 조금 더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야채, 과일 이런 것들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야채랑 과일은 알겠는데 이 신선, fresh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냉동 야채나 냉동 과일은 덜 건강한지, 통조림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to a registered nutritionist, Dr. Margaret Murray. So first off, the nutritional value of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Let's take a listen.
1: And there is this perception that frozen and canned foods are less healthy than fresh. But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are really great options to complement fresh fruit and vegetables. Something that was a little surprising was the fact that vitamin C, which of course is an important nutrient that we all need, can actually be higher in some frozen fruits in particular than the fresh alternatives. And this is one because vitamin C is quite well preserved during that freezing process. As we've seen for vitamin C, for some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they can contain more nutrients than those fruits and vegetables that have perhaps sat in the bottom of your fridge.
0: Again, that was Dr. Margaret Murray, a nutritionist, talking about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네, 전문가에 따르면 특히 저희 엄마가 많이 그러시던데 냉동식품은 덜 건강하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양 보충에 좋은 옵션들이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냉동 과일에서는 이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신선 제품보다 보존이 더 잘 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의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Of course, that's certain, not all of them. 또 냉동 과정은 영양분의 보존이 잘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야채칸 뒤져보시면 거기에 묵혀놓은 일주일, 이주일 정도 된 야채들, 이 과일들보다 더 영양적인 신선도 측면에서도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Did she see my refrigerator? 자, 또 편리함. 편리함 놓칠 수 없죠. 다듬어져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될 수 있어서 이런 편리함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doctor rather said, it's a good complement to fresh options. 자, complement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스펠링 테스트를 본다면 C-O-M-P-L-E-M-E-N-T 혹은 C-O-L-P-L-I-M-E-N-T 이 중간에 E나 I나 둘 다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So complement with an E. 자, 중간에 E가 들어가 있는 complement, 보완하다. 오늘 예시에는 이 의미로 쓰인 거죠. Complement, fresh option, 신선 야채의 보완, 보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좋은 옵션들이다. Complement with an I, 칭찬하다. 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요. Compliment, 칭찬, 나한테, I에게 해주는 칭찬이 제일 좋기 때문에 So I is 칭찬하다. Remember that. I still do. 자, 그렇다면 우리 냉장고에 It's been sitting there for 2 weeks. 앉아 있다 라는 뜻이지만 가만히 있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So, you know, your fruits and vegetables can't sit down. They have been sitting in the bottom of your fridge for a week. 자, 이 냉장고 바닥에,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동안 묵혀져 있던, 가만히 있던 신선 제품보다 냉동 제품이 영양소가 더 좋을 수 있겠다. Another example that comes off of it is sit tight. Sit tight,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잠깐 거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할 때 I'll be right back, sit tight, don't go anywhere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Or another one more, sitting around,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간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다. You know, honestly, my plan, I just want to sit around all weekend. 그냥 사실 누워있을 거예요. 앉아있지도 않을 거지만 I just want to sit around all weekend. 주말 내내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0: 것도 안 하고 싶다. 어, 좋네요. Okay, moving on.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냉동 제품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반대로 통조림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1: Yeah, so the canning process uses high temperatures as opposed to cold temperatures and freezing to help with preserving the foods. And so there will be some nutrients that are susceptible to damage from those high temperatures. But many other nutrients are retained during the canning process. And again, with these modern industrial processes, you know, industries are working very hard to make sure that their processes do retain both the nutritional value, but also those other qualities of the food that we come to expect as well. Canned vegetables in particular will have added salt in them. They might be canned in brine. They may have salt used as part of that preservation process. Mm-hmm. But a lot of food companies now are providing low salt or no added salt canned options. So if you're looking at a canned, perhaps a can of beans or whatever it is that you're purchasing, have a look for on the can. It might say low salt, it might say no added salt, or you might be able to check the sodium content in that food.
0: 네, 낮은 온도로 얼리게 되는 냉동 제품과는 반대로 통조림은 높은 온도에서 제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타민C 같은 특정 영양소는 파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현대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최대한 영양소 그리고 또 맛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통조림에서 주의할 점, 저희가 특히 통조림 복숭아 맛있잖아요. 맛있는 이유는 당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첨가 소금, 그렇기 때문에 첨가의 나트륨, 당 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면서 골라야겠습니다. So the expressions we learned, retain, 함유하거나 유지하다. So industries are working hard to retain qualities of food that we expect. 여기서는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 제조 과정에서 최대한 영양소와 맛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려고 한다. What else can you retain? Retain facts. Retain information. So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information as I age.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Be forgetful. You know, we forget things.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information. 뭐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까먹었지만 oh, I'm so sorry.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numbers.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Anyways, so retain, hard time retaining. Speaking of aging, 자, 여러분, 나트륨, 소듐 둘 중에 뭘로 배우셨나요? They're the same. It's the stuff in salt. But in Korea, depending on your age, we learned it as 나트륨. 하지만 이제 나트륨 그리스어였고요. Sodium, 영어식의 표기를 특정 교육과정부터는 바꿨다고 하네요. 저의 이후부터는. So sodium, 소듐이지만 영어 발음은 sodium입니다. So no added salt or sodium content. 또 비슷한 것들과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서 이 단어 쓰지 말고 더 이제는 소듐 하셔야 돼요. 칼륨도 마찬가지로 potassium, 포타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영어 발음은 potassium. 부탄, 부탄가스 할 때 butane, butane. 메탄도요, methane, methane. 또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methane, methan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Alright, so you gotta update all your information, your periodic table. But of course, speaking of updating, maybe you can also update the information about nutrients and what is really nutritious. I think as long as you're getting that fiber, getting your fruits and veggies, whether it's frozen or fresh, we might be okay. And that's reassuring. In the meantime, let's take a song break. 사랑을 사랑해 by 윤다혜 신지향.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News Rewind with Haley on BFM 90.5. So we learned a lot, from expressions to even stuff on the periodic table. They're called elements. Let's go for it. So stand for 나타나거나 상징하다, 옹호, 허용, 넘어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Frontier, 국경이나 한계, 개척지라는 뜻도 있었죠. Technical, technically, 전문적이거나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라는 구어체로도 쓸 수 있죠. Attract, 끌어들이거나 유치하다. Compliment, 이가 있으면 보완하다. 중간에 I가 있으면 칭찬하다. So remember that. Sit, sit around, sit tight, 앉아있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도 있었죠. Retain, 함유하거나 유지하다. 자, 마지막으로 충격을 안긴 sodium, 나트륨이 아니라 소듐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All right, sit tight, because you know it's time for your quiz. UN, United Nations의 약자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이 약자의 뜻이 아닌 것은 stand for, stand by, or abbreviate. 'Stand for, abbreviate' 둘 다 무엇의 약자다 혹은 무엇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즉, 'stand by'가 답이었습니다. If somebody tells you, oh, "You look so nice today," is that a compliment or a compliment? 자, 칭찬은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다? I. So that's a compliment with an I. 기억해 주세요. Finally, salt has a lot of sodium, 나트륨, or potassium. 오케이, did you have to think about that? So salt has a lot of, there are two right answers. Sodium 받아들이고요, 나트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It does not have a lot of potassium. In any case, so that had two answers. Did that shock you, shock and appall you? Listen again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or on 팟빵, where you can also like and subscribe to us. Our program was produced by 박찬우, written and hosted by myself, Haley Sa. Here's our final song. It's Rewind by Feeble Little Horse. Enjoy this one, enjoy your weekend, and I'll see you back here next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ong.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N, your bridge to the world. BEFN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5:00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6: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올라,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9: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 협의회.
10: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2: 'In the Wolf and the Crane,' the wolf promises the crane that he will reward her for helping him. But after the crane saves him, the wolf breaks his promise. We often think about promises we make to other people, but we also make promises to ourselves. Have you ever told yourself, "I'll wake up early tomorrow," or "I'll finish my homework before I play"? Those are promises too. And just like promises we make to others, the promises we make to ourselves are also important to keep. Hello, everyone. This is the BEFM Kids Club, and I'm your host, Andrew Murphy. Getting things started today is Gore I Nore by Pororo.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0: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4: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3: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5: 9:00.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0: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Busan Youngo Bangsong.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2: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1: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2: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3: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6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8: Welcome back to For My Busan Saturday Show. This is Lemon Tang by Hearts to Hearts.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0: torture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

0: 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 chance. I call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